전진 처럼보 나간 말 착다 그런 렘뚜드카 센트럴 코프 송스터데 아니 나란 파서비어 사이 볼드 사이 그런 착선 좀 레가랑아 라리스워 전진디 안론 레망

0: 막 꼬박했니?
1: 이거 마일로 투디 카디 디와 또 판두 대추와 수원은 보고 딱 주니 되노
0: 임나이 소나 디도도 리엔티어로 보이 딱강아이 렌레이네 미소 탕파니 팀로니 마일로 누라인치 딱아이 누나로 티라 미소 누누제 모여셔로 디체니 추
1: 마세 숭대 빠이 민셔 부이베 페 코빈 헤이츠니 카인 콥토아
0: 람스케 코빈 몰레
1: 민 제가 누나 찬디 하우데올로
0: 하우로 남틸라니요 아 하우로
1: 남틸라 엥팅에 아상이네 그인 카릭 남틸라니 테
0: 미조 인디아 방인
1: 아이 남더인 숨도나 람투눈 따벡세라 남틸라 인 찜절나 아텐테 남틸라니 람리 중자 쳇놈 람넨 간투인 불로세라 남틸라니 가샤티엄 아상이래 게 인가주 남틸라니 나쿠샤티엄 벨로
0: 헤티엄 로오모 누라 빠디 필단 이낭 나 미조 누랑에 두왕 남당 누라
1: 미조 누랑에래
0: 아니 미조 누라로 로와 미조 제뿡에 이게 이두왕 남당 제뿌 인티사브리오 에모 인티코리엔리오 에모 바이지아 푸리오 에두조 파멘
1: 두조 로왕
0: 주디엄 체츠건 누라데르루 포니 미조 탕발 미조 제뿡에 연두
2: 쿵에 아티아 히 아티에 아티에
0: 헤이 야토드랭이 이와 물어올리엔 왜몰에
2: 에 난가 모자 히 쫀 문당 엔나 짱 히치토 친라
1: 이야 카누
2: 마도 엄나 친안 셰라와 조나가 야니야 투야 아틀라니 테 앙링 데본 히추 추중 추카 샤 친 추니 리메 모나레 마키 마테 나론 솜 돈체 인샘 베로 에 마세 이가담 코르 에메 주디아가 델치 이라니 러왕아
0: 아담 도롬 헤이 도낭 후나 데페이 주원의 테이 테이 토 수왕아이 진롬
1: 니야 까차롬 바이가 가체 소자나 좀 부이투 마모 칸 옴치 가존 미토 모아제 러우 후지야 바라 초코 워메이신 칸 인시오마에
0: 조테 케이프테 부이 카이 후모 아크로세 jem pui ak sela mi bo zong turan nia won da bok ro ma dong so ta ka liam thaleng long in pun ro
3: arti chu man don to em
4: a man chep o umwan oi uma ki ma po in la parura
3: ka pa sa reng a lom le lal dong
4: isuya ka shetia ka pa cho ching hi kan nei tlem lu tu ka
3: arti a pai tur ma Alien thaleng long kan pai lo benga ngin lungai
4: Iwa han fel tak
1: Ba mangai korin nei ni o Thang chu kori ka mai don sin
3: Athal tu ka lo Nam tho ma in tu am hian ril ruwa nam ril ru tu a Ha kuar sau sau tur sin Adik khop mai ngai nep aya kan ngai hu tel tel te hi alom om mut mai
2: Kale ipte pui chu
1: Tui Aw mai
2: Kadavik,
1: kadavik. Kanu, ifel. Koy nga kong tulong eka. Wan lang may kan puan ka lahim niya lo.
3: An puan main. Anol kuy ma kan law zukal do na loom. Di hunzo la an muna nunpir na kan panwe po tang. Kalang o.
0: An niyan suy turcho ka fa loom eh. Di kaan nun chan na fazirro se. Van duay na maani se. To suo la to ka to fu te po to te la ni te bere chen om te ne na im po to ko om te hi nom ve ne tun la ya chon chen om kho veng te lut na po kan re to lo wa mi dang ma mo lo oma om kan pung te la ma ni ma kan si la nam dang te ang mai